이파야 아카시바니 무곡중 FM 밴 프리퀀시 노광가 포인트 9 메가헤르츠 농상동을 다마사 작당이 니콩당다 중살람 앞이늘 당마방 비자쿠 미니트 시메라나 동바든 글미 아스녹튼 다우노아 수시 타나보파 트랜스미션 라보클 다우노아 기츠 신동듬 야마이성 아마드 딱틀 비자쿠 미니트 시메르 봉우농 아우트 글름 근신동 봉와쿠농 드체름 신동 봉와쿠 미니트 시메르농 고히마능이 아우상아셀 신동발라라 유혹방 아시즈 트룩아쿠농 로컬 탤런츠 트룩아쿠 미니트 미츠농 사이사풍 우상 Chok aku minit metir pungunong radio talk sindong. Chok aku minit liar nung alu yimer ula sindong. Tinad aku minit ter nung kohimaningi nagamis aser English shinung asin litsu sangtam yukpa ang asitse. Tinad aku minit simmer nung western music. Ti aku nung chiloshi sindong. Ti aku minit liar pungunong tialiningi linak usangtam hindi aser English shinung yukpa ang asitse. Tuku aku minit ter pungunong tialiningi spotlight sindong. Tukwa ku minit simer nung hindi kansindong aser tera ku nung asin tanabupa transmission shipangtze. Tau nung akitze radio sindong tamiyamaji alitze. Ipaya Akashwani Mukokchong.

0: 나 아, 쓸쓴망쓴망거지 사나작 쓴닥 반농지 뜻쓸주부하지 강하라부 그따스나마스바 이바 라 고리듬자기 긴드단울 두북망알리랑 덥스다인 독을 마성부하지
1: 아지시더라고 아노 당 긴드단울 아츠아봉 넷성용석 아사당마농 진장 아중거 딱스자수시 아슬 뜻쓸 두부르 진장 발랄라농 암시바 districts state 이듬 드슴 듬 농지요랑 마바 인약사 수시 이바 스키미야 된적 이바 스키미야 된적을 아직 뜻쓸듬 금즈강 뜻쓸듬 증하시 닥장 뭐 딱음 닥장 나즈바 스키망도 나제 다즈 농 인디아 농야당 뜻쓸자노 아이가 스쿨리 미요키 수달이바도 빠녹남 바이세글라 아가저 빠녹남 가가들롱박 아작 프리야 가저 빠녹실 쿠타슬 스쿨이 아저르즈 쿠다스 파노크시 타시타와 컴닥스 데스바 스킴 나종
0: 아니
1: 오다 이바 스킴 예니 강아랑 아프리시에데스라
0: 아니 시다가자 아제 오당 가크시사즈 무드바 아장아지 니숭가 너 지금 닥스 드미든나 이바 자기 달리 장자 무드다 니숭셰 비 드미든 아드만 녹닥드 빠자 이바 에듀케이션 야장아당 가시자즈가 자기 니숭가지 야마지 아좀 끝을 아직 강아당 동디방 안우까지 One Stop Center Scheme 나 다수는 이바 스킴 당야 사기 다 아자
1: 어.
0: 이바에 April가 2015금 Nirvaya Fund 등글미 등석 이바 스킴 등석 반덕지 동야 뜻쓸듬 슈녹 비 달리닥기 마스라 마바 인약바 뜻슴 발랄라농 Tim the Master Mazumashi, Tashim Inakpa Achurur. Panwasushi, the Yaria Sir, the Jenukta, the Samagazir, Iba One Stop Sender Scheme Yagi. That's a nun Iba Sender ya, India Lima, the Sambalala nun Labualir. Kuba nun Chinukta, Police Tax, Legal, Medical Assert Counseling Agazir. The Zajaji, Police Diary. Na? Police mdang yung wura sunugi report sa parnugi yari tsuba. Asir utang aji ano uzung matidurtum. Ajang ati yari. Asir muzumura. Asir iba sinak pa nung ano utang counseling aga dyan na. Itam timdam nung alirum di ano pa lupa ako aji. Iba sinak pa nung tayari kar ng takra. Toll free helpline number di 181 alitsa. 181. Asir itam tayari asushi. Iba center them then contact us at ako. Number ganong Emergency Response and Rescue Service. Iba ji ka. Asir Medical Assistance. Tasumbuwa nung Assistance in Lodging FIR. NCR DIR. Asir ano pasubuwa nung ji Psychosocial Support Counseling. Asir pungubuwa nung Legal Aid and Counseling. Asir trukubuwa nung ji Shelter. Tajinukta. Tinubuanong video conferencing facility to record statement for police masarang court. Ito madamaji video conferencer, iba dya aji asunugi itom statement di agas ditsu. Ta itom di kangadang asunug ditsu ka odang secure sa lizub adumana facility. Ta chungwa ta ajaki ditsu ajaki iba laji matata lizub kangadang tinundak sa mani pilamer.
1: Ah, usida ka aji. Ano? Teacher the madamaji working women hostel. Iba scheme nixi dong ya. Teacher the shinok tisimbalala nong maba inyakadam lir. Parnok asushi satok satoka kamzaka. Litit sa tisim dem yang loba. Parnok promote asizaba. Odang iba jiki parnok ajung gatsir na. Asir itim tisim dem nong. Teacher shinok nupin sa odang tanur tila lir. Parnok asushi take care facility akazir. Odang ni office noy ka rin nong ni jita nuri la kali nong iba take care jaga zaro yata nuri pa nuri pang adas ni kaya nonga maranda gidang tisok tak sa magay anong dangke mabay world at sa dasba ito mama hostel facility ako zaba ya kuba tisim nung sa tisirim maba inyak sa maungka angor taon na sa zago masarap na city nung sa zago yimtsung da wadang itim jika kaya tipendang magay Itim disim dem ajak nong parnoki labuksa aji yutsalir asir labuksa ziba parnoki kukalir. Iba scheme asushi tali changcha matit nara bangla Department of Women and Child Development

0: 송 임스 름이 번어로즈 아지 랑아스랑 번어바지 번로키 우랑 종종아나지 름사랑 아가저야 그자 퍼센티지 마키랑 아시고 니자볼 카리 아지 바 사사지 카 번어로즈 사가 바야지 번로지 아지 바 퍼센티지 아키알리즈 마키즈 오노 키오 모터라지 사가지 베네피셔리 트라포 탄틀람사 탐불라 바스나스 노아지 반음 아가저바 아지 시락바보 사가 다르게 동조 바 올라남 제 그자 람섬 무상라 퍼센티지 아까지 봐야지 샤말이 아지 아저지 마케지 봐
1: 아지 가랑 동디방아 선농 선당하고 왔으나 가랑 라지 마시고 하는지 가랑 불라 안우당 이바 닥신닥 바농 기능지 아세 기능부 나봉라 뜸살이 나 선농 기봉농하기 이바야 카카당하기지라 나리아스 마시라봉라 뜸살이야봉라 기봉농자기 기능지 기능부 나봉라 아기다치 이바자 감바드니
0: 야 이빠 올레치 벤진바지 뜸 사랑레몰라 안나프롱제 아기자고가지
1: 오케이 가남블라 안우 우당 가마드 네바지 따디시 따깜야 이빠 올레치 벤진아드마지 니송 드남 요광다루 다스농 이빠 오상진은 누기 우당 벤치라스 마시라 우당 마드메드음든 동들 라드바 이빠 오상지당 아가츠 해바자 가마드네
0: 아스녹 땅 오피스 인약임제 따디사게 와케 농자게 아스녹 모그총 테스트남 오다 에디시널 노랑카 요고 다사 다 스라방라 노랑카 농제 오노 기탕 다시 익파 농제 아스녹 모그총 테스트 농 시리뷰 오피스야 트럭레 다시 시리뷰 오피스 남제 오다 이삽서 오다 림지자 오자제 다 스라녹 모그총 땅농 워드 리어제 워드 남이야 오다 이시가자제
1: 어당아지 트럭리나르나 시디 오피스 아농지 트럭차기 아작지 근농 아지 이리아 이리아농 독살리지 아임짐자스스 다지 양아다도고 아노 우당 이바닥 신닥바농 가마듯네바지 따디시 니야 이바지 인약자드마 오피스 보시아오즈라 다스농 우당 랑팡공자스 옹팡공자스 나 아다 이듬이듬지 따디시 모옥소농 이바지리아 이빨은지 인약스라 마시라봉라노 오피스가 클렌지리 엘렌지 인약스라 다스바지근 시락스네
0: 당당 다시지와죠 이바 오레치 벤신바 아수지보 오다 쯔롱쯔롱 삼라 짜가짜가 이삽지아지 그자 발라가 디직넷 사지 림사자 말이야지 사고다 빠노키 오다 랑가 스르는 와지 시리피오지 디파먼 가랑 사 브랜치 발라지 오다 시리피오 오피스 농자 빠노키 통도를 아도 병화 아직 빠노키 오다 드라보 하점 자고 가지 사가 오피스 농자 교 이반농이야 이반농아 아세즈 더욱 당다시 그자 음식사 말해야지 목 종태스로 그런지 시리피오 오피스야 트럭레 아스노 목 종다운 농 엄봉 노트 사우탈리아 다시 가지 망글로마 농리아 고블롱 농리아 롱촌 농리아 다시 장동양 농리아 다바 트럭 자게 하지 아스노 목 종태스트 이래야지 와자 가브라스 하지
1: 가능 불레 안우 우당 이빠닥 신닥바농 아스녹 느포르듬제우다 중중아 미라짐세 카리보다 마시마시 야마진약슬라세농다다 아루아기 팀마스바농아 우당누누가 아지 메니 알리상하고 아농지 우당 이바마 느포르듬이 타이양하다다 알리바 아세이바자기 누누가 오피스농 인약츠 우당 팀드마가스바 다스바 카르볼리말리
0: 나이 아스노마지 중라 당당 다시 농지부 오피스 농 아로키 네포르덤 사시 모송라 카리오다 장종 마로바 모송라 팀덤 아가즈바죠 말야 사가 오다 카이 오다 망아뜻바 카니시느바지 바 올라지 올레지 벤신지 아게즈바 덤스르 농케지바 마케 모송라 케지바 인룸 세닥터 다 카르보 시즈 말야 이바지 아시아 마제 담마선 농의 상신지 리미티드 땅리어제 이바 농제 아제 조 다슨 인옵저요 먹거제 아지 미녹라 아시고 다슨 에디셔널 번노케 와게 농제 욕농부 이바지 와지 이삽설 욕어 다지 아지 이바지 갈려 터아노 니송 아이가 되노 큰 랑가스바지 바 올라지 금티어 중얼스농 티어 기대고라지 마이라 그지바 다가스야 다종 니타마사 시신바마도 이티 플러스 농제 땅이 아스노 목종 디스트릭 농 단체 담보던 번 녹랑 트럭서 스물도 고당래 사가 오피스 농 리코드 농 오노키 보시드바지요 메르장 안나종 날려야 이티 플러스 포지 사가지 아시아마도 상신지 녹랑 트럭서 스물도 고당제 아직 메르장 안나종 날용하지 아스노 단체 담보 아스노 오찰라 오폴라듬 이디 플러스 포 아작도 하지 미역도 하지 다이바지 갈려야지.

0: 아스니키 웨스턴 뮤직 신동앙 아시오고 당마방 티아쿠아 동바든 글레미 치로시 신동농 몰루톡 톨록 근사장아 길라마트 은흑농 실마키방 아시츠
1: 우츠 드드즈 기총 아락바 알람리 우플라 우틀라 마팡 누니 아슨 아워스 발리파 아루짱 임콩 농 기총 아라컬 아슬 락사 쩔당 쿠마 아슨 수발리파 아키 메린시아 펜시아 아루 이파 인탕 이파 우츠 아창아 달리 장자쩔 마팡 카농 기봉 타충 칼랴스 기봉치 강아당 마르나 랴스